0: 不要出来！建勋，不要命了！建勋，建勋，跟你还没来呢，不要命了！
1: 你出来！
2: 兄弟，俺已经饿死你。 우리 빨리 갑시다.
0: 진주해, 우리 돌아. 진주해,
3: 진주해,
0: 또 진주해.
3: 진주해. Eagle 2, Eagle 2, arriving at the drop zone.
0: 진주해.
4: 예비.
5: 飞机又来了。